0: 길!
1: 네.
2: 비어 공항 먹이자.
1: 비어 비어 비어.
2: 아래가 우는 거 같은 나네네.
1: 에 오늘 비에 맞춰.
2: 나 보자 런데 그 뭐에.
1: 맞춰 뭐 뭐?
2: 런 런데 그이.
1: 런데 비 비에 맞.